일어난 사람들. 답답한 사람들. 내 한마디 헐터이니 새겨들으려면 새겨듣고 마음대로들 아쉬워. 어차피 사람들은 다 똑같아. 돈 많은 놈 가난한 놈, 잘난 놈 못난 놈 할 것 없이 사도 욕하고 욕먹고 살지. 다 그러니까 다 같이 죄짓고 산단 말이야. 세상 천지 사람들은